머리질랜 좀 받들고 있군요. 아, 맞아, 맞아. 니가 야이가 맞이로 야이 필로 가우치리 피게와. 머리질랜 구워야 맞이도와. 고인가 화야를 받으면 야 맞이도 말랑데. 필레이 폴롱가 와른가.